나이 동안 살아서 보인 락메가 활세페 무전도 대어저랑 동네로 보여지 가슴이 아홉게 말하기 신성 하승 언제라고 당사를 잡은 그나 운영 빨리게 하측내를 잡은 아우너로 사이만은 곡디 샤랑게는 승노락님 바디 바다니 뿌일에 파신 거 하측내를 잡은 그날이고 대부분 울렁게는 승 라이브만이 고통은 어바하러 사이만 라이브 Sotiritini sharong keno. Aung keno roka ani logi tongi tongi panda bae sa jora ang tongai norok bae di poni damni tamu shoti tamji jora. Aung ke balai no saratakan kisha kolok jora no tini hena. Aung jora kebang tubi pae sa norok ne kecaro. Ngi hai na hai sing o jora o kana layana bukuk budoloksmi de bormani korang bae. Balai no kana tatok lai ru sabja. Jadu ni rucamung hai na hai. Norok tongi tongi ani lagi wa panda payasak jorah.

0: 아기네 종이 버러로, 아기네 종이 버러로, 벌렁베라요, 자도 벌렁베라요, 아니를 싸먹 얼어놔 빠게.
1: 바, 비니를 짜먹 뭐 벨라이 넣거나 똑속가. 그거 비니를 짜먹 가치니, 아기네 딘니 생제, 방비 딘어 또 이내 생나 버러 짜보이 캐나라가. 아기네 딘어 또 생, 녹자고, 호거 탕이나이, 호카이마로, 호거 생 땀땀만, 아부터 생소도는 사이마노, 호거 생 마이가요, 골가요, 응가이, 아부는 미싱미싱 타이슈무로, 짜장내 그만만, 어가요 생, 응가이 먹어담로, 생 먹어담로, 벨라이 노자라이, 니테케 어그라부라 저또는 세, 생 덕자고, 먹어담로, 뭐. 가이 보 승나 비니르 짜몽네 비싱티 아기니 디나 승 바케 호그로 카이 아무롱노 보 승노르 짜비 카나르카 아이게 비니르 짜몽네 야골로 파리 헤게 승 땅사르 짜몽 카나라네 승노르 짜몽르 짜비 카나르와네 메헬리 아이게 메헬리 니르 짜몽 승노르 짜비 카나르라
2: 콜롬카리 몽카 메헬리 데벌망 다보나 어나 땅사르 짜몽르 짜비 카나리나이

랑마 사자의 땅마바이 하이노 하이자라 샤파이파 증 마리니 비싱티 너럭니 카푸르마노 야파르라니니 바비 카카요노 로자토노 가함그르노 땅바이나 개보바 항라니 아왕부타이 아왕벨레브노 뚜이 랑마노 사자의 자의 가함그르케 저토노 하히게네 땅바이나니 아우 파디 너럭니 디니 어땅톡마니 자라고 하이노 하이 이르자부니 마리티브 페카 간디 콜로니 이르자무노 뚜부이 증 Haji bin di samuno tam tamu abo suno ya farno na lefiwanu. O bari ya nagor songno imang nuk matei mukthang nukhlai atsukok salai kamu. Baitang sak sak khachuk bai chali thang phano. Mokol ni imang le chali thang imaya. Jesu khachalo ya klam bera phano khapang le kutuli imaya. Bukhuk le rekeri shao nung ani amini hane.

레게레게 라이맨이 가방배 지니 다쿠 간디 콜로이 리사브나 그른 파이디슨 하이나 하이빈이 리사브노 나레슈아노 담노보 코키다리 살랑카 언어 카랑작 니탈 시리시디니 시미 미니 비르마니 저더니 하용 럭노 미니 비르마노 카푸르 야사구 하니 쿰트랑 쿰물릉니 쿰바르사노보 쿰바리 바르마노보 깨바 쿰트랑 깨바 머콜리나이토 깨바 카즈니 쿰바르 봉브라이 모두는고 보야르 바하이 코기들랑고 아보 저더노 증 사이마노 하이포노 아니 카쿠비니 하완촉마니노 레케 레케리 함작마니노 아니 부카겔 위타나캬 깨부실리야

0: 나는 날씨니?
1: 바람이 밝게 하려는
0: 생각 엄마, 그 시도 그런 게 있다고 하길래 말해. 악로 야구야 그 소위 만 알아지나?
2: 아, 그 승무니 말이.
1: 인간이여, 나로 놀래 바람아 하더라 이보고 큰한데 꽁리 이보고 떠나야 하다니. 어, 아이, 네.

0: 두번 놓아자 따보고 그탕 덩커 보니 까미 대비 컨절자 아 까미니 버럭러 마사야 마는 야만 그방 혹 하빈 띠역 르기 탕가 버럭 따보 아롬이 자오 봉 서러 깡랑야 사몽 마탕카 어머노 따먹은 나이 부분 전에 까미라 깨우이 따보 룽 사가워 절아이 파이니 니꼬마니 바글 고석자
1: Bara, bara,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